존의 사랑 너의 사랑으로 수놓아진 별 내 우주가 너 다른 세상 너는 내 별이잖아 너는 내 별이잖아 내 호수니까 진짜 미치던 덕에